뒤통수에는 third eye 최후의 발로는 부질없는 공상 좌우로 돌아가는 동공 난 못 본 척 남긴 적 없는 족적 걸어왔어 물에 술을 섞어 난 말에 더더더 기꺼이 속아주는 듯이 잡고 내려 셔터